0: 38선 밖으로 철수할 때 대한 건의를 찬성하오.
1: As the map shows, you must row back to balance our sea and air superiority within a path of land of 11,500 square kilometers.
0: 순전히 강도 논리 지나지 않소. 당신들은 해군 공군이 우시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기지 못했소. 전쟁 초기에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렸고 후에는 또 압록강으로부터 줄곧 한강 이남까지 밀렸어.
1: Well then, with cannon and aircraft air gear.